사상 아무래도 그는 가에는 사득상 사람타는 감은 아는 그 사득상 사벌 전함 사득상 나인 것이가 알더러셔는 빌드 후어드네 할 사득상 가루가다 하라 사득상 나르크 바라 하라 사득상 이하 우하 소일라 사상 미처라 더밀라 조이차에 소이팔 바바 사득상 나 비르타 자바 바라브람 사드르 다바사 나는 부드라 사드 소나라사 사득상 선호하라 나우 사상 하르케 군가우 사득상 나만데 비스라 사상 사르바르 네스타라 사득상 르게브라 미타 사두케 상가르가 디타 사상 바야가 가리 사상 가드바이 하마리